0: 日常的检查站。13의 제4차를 보내 수정 중에 북한 투구 기아의 가운데인 엘렉트션 13의 세기 1차계 영국인과 3차계 영국인의 4차계 영국인들.
1: 다음에 따라가고 13의